0: 오호는
1: 내외상궁 네 대하이
0: 소군은
1: 我就是当年听从平上唱歌当哭的落难书生包人今日高中归我特来拜借你二赠黄金坐金榜论言哦原来是包相公已感荣归包相公有礼唉苏姑娘
0: 见你姗姗受骨，憔悴若痴，朕教人悲痛莫名啊，苏姑娘。